0: Kings and Queens.
1: 먹인 한강 사두
0: Jukebox Kings and Queens.
1: 월랑 한강.
2: 안 피니스 났냐?
3: In fairness, nag-glow up.